저거 군말라우베. 오줄 바르신나, 바르신나 줄 말파바. 악세린 바르신나, 악냐가 바르신나, 악내친겐 바르신나. Follow by your man.